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장금선 작가의 소설 강아지를 아는 여인과 시 봄날의 초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설 강아지를 아는 여인 장금선. 한국 서울의 화려한 별장 대문이 열리면서 80세가 넘어 보이는 노인이 나타났다. 비록 걸음이 온당치 못하지만 후리후리한 키에 풍채가 늠름한 걸 보아서 젊었을 때는 여웅 호걸이였을 것이다. 그 뒤를 따라 작은 강아지를 아는 중년 여인이 나왔다. 별장에서 멀지 않은 공원에서 여인은 노인의 곁에서 걷고 노인은 수시로 한 손으로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었다. 산보가 끝나 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인은 강아지를 한 번도 땅에 내려놓지 않고 그냥 안고 있었다. 그들을 본 주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모르고 그저 강아지를 아는 여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노인과 강아지를 아는 여인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산보를 하면서 거의 8년이란 세월을 함께했다. 어느 날부터서인지 두 사람은 다시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은 끝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노인은 서울에서 돈이 많은 부자였다.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도 모른다. 아내가 자기 아이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를 남기고 8년 전에 천당으로 갔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강아지를 잘 키워달라는 것이었다. 그 여인은 전문 강아지만 돌봐주려고 고용한 사람이다. 강아지 먹이는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매일 알뜰하게 만들어 먹였다. 아쉽게도 부자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아원에서 남자애를 데려다 키웠다. 아들이 18살 생일을 세게 되자 부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고급 승용차를 사줬다. 기뻐 날뛰면서 차를 몰고 나간 아들은 교통사고로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아내는 강아지를 아들이라고 키웠다. 부자는 여인이 강아지를 9년만 안고 키워주면 별장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부자는 강아지가 9년을 못 버티고 늙어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자신이 먼저 죽게 될 줄이야. 부자는 이미 혼수 상태였다. 부자의 침대 주위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부자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와 강아지를 아는 여자 그리고 부자의 개인 변호사다. 변호사는 부자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지금 울 안에 있는 차는 기사에게 속한다. 그 사이 기사와 강아지를 아는 여인은 서로 기쁨과 흥분의 눈길을 나누었다. 강아지는 지금 강아지를 아는 사람에게 속한다. 유서는 끝났다. 변호사님, 유서가 틀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강아지를 9년 안아 키우면 별장을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석고상처럼 굳어져 있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린 여인은 부자의 몸을 마구 흔들며 부르짖었다. 사장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말 못하면 머리라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부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분이 치밀어 오른 여인은 갑자기 강아지를 사정없이 뿌리치며 외쳤다. 이 늙어빠진 개새끼를 내가 왜 계속 키워야 한단 말인가? 여인이 뿌리치는 힘에 벽에 부딪힌 강아지는 애처롭게 비명을 질렀다. 강아지 울음소리에 죽은 줄 알았던 부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강아지를 애통하게 보고는 눈을 감았다. 허련 부자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때 주방에서 일하던 식모가 나와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불쌍한 강아지야, 이젠 넌 나의 집으로 가자, 응? 이때다. 변호사가 다시 유서장을 들었다. 보충 유서를 공개한다. 별장은 지금 강아지를 아는 사람에게 속한다.

봄날의 초대. 햇살 고운 포근한 봄날은 그대의 숨결인가요? 도시의 외벽을 지나 5월의 정향 속으로 질주하는 그대는 뉘신가요? 하늘에 나붓기는 분홍 댕기, 구름밭 해가르고 창가에 시를 쓰는 고운 손가락 마디에 봄 물감 파릇파릇 물들어요. 꽃이 오는 언덕으로 얼룩망가지 뜀질하며 어미 쫓아올라가요. 멀리 안갯발 사이로 도시는 신부인 양 뽀얗게 돌아앉고 나무들 마디 느리는 소리 짱짱 내 뼈마디도 푸르러요. 봄날 고운 그대 햇솜 같은 얼굴은 어느 시대 고운 정경인가요? 싱그러운 산행길 끌고 오르는 언덕 위에 아기 해 맨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반겨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장금선 작가의 소설 강아지를 아는 여인과 시 봄날의 초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